꽉지고 한두만 뒤덮고 살을 가면 냉장실에 채썰이 휘문에다가 그 공사대를 마쳐 건강의 소멸이 오늘 오신 여러분 반사가 되기로